0: V케어 들어보셨나요?
1: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트위스 어 데이 미아르.
2: 몰라 sa ginadgad na coconut oil. Lahat ito ay supermura. Lahat mga
1: maganda dito sa Jureng. 私は一日中プルントカール。根元ミツッと濃密まつげ。

0: 2:30 PM sa SBC at mapapanood sa Player.
1: 해당 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2: 여기 건물주님.
3: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2: 얼마나 좋은 해당 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3: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아 잠시만요.
4: 네?
2: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4: 진짜 열심히 살았나.
5: 파아노 만ood ng GSEA TV? Pindutin ang power button sa inyong remote. Pindutin ang menu at piliin ang channel list. Hanapin ang GSEA TV gamit ang up and down buttons. Pag nahanap na, press OK and enjoy watching.